0: 부당 실루서를 용루다 송던 제위 니리 규탑당
1: 종처 칸당 디송 희진니 디탕랑드 노니 르모르여
0: 생히나바 다다치지 신이비 레친데나 베종 롱친 닌친 리콩 함께 롱친자 대탕람드 희비 레친데레
1: 지난비 디탕랑드 희비 칸게 롱친 신죠 가스효
0: 난주 제제 류세니제 대탕라 생거 시지여
1: 지난비 나츠린 친라도 코르시죠 마지바노로
2: 원아 곤다제데 삼마여와 희와 지구 선현아 땡원네츠라 용답 다통쟁구 생칸 대통예나 땡원네츠라 용답 다통쟁 터제 년코르자 장우 고랑라 초랑자와 원전서부 터바통 조원은 집에 강아동 가와나주 터지 용답 지터바 마지 강아래 나요 요지미라 대용 배제 노래비노 동하 돈링제 제바 강서수 띵예제 뭐와 마체노 Dewa jya nyikarsu na ringa liya mnjangwa atong, dunghala jya jya mndiya pa na tsu pa na, xanda mwambo.

0: 주 치료 동화다. 링네다 천재 염제 등습 집에 더블럼 뉴덴 주십 치고. 숨니 제주 뷰즈에 토르 동화라. 그디 당대 링네 제주기 명운배 돕쇼 옥든 치고. 신이 녀종 집에 순수 폐바다. 링네 의제 십슈 주제 토르 동규. 아니 틀레 염제다. 펜준 그디 동규 등습도 당대 링네 틀레다. 유구르소 제유 틀레 염제 공비라 그디 동규. 총리 툴레 공백이 꾸발리 교류 체대 사고온다 총기에다 총습기 링내 툴레 툰주룽아 공백 용와라 그디 동규 듄니 링내 뇨종기 척도 돕쇼 치로 동와다 표종기 링내 킬레다 링내 툰제 앙알레 망와 증링도 꾸바라 그디 동규바 제인 비징 치계계이 루블링 입에 예세 링내다 유구르 공백 심주관기 라다르 군지 리신젠키 Lakzele dine ngan zui zhung gyuru yu guru kongbe ki gyurim chwe ki nyo zong le ju qiru dongwa da cenze ki qitabla dine ze ju bara tunze ki namba tibwe mangwa shido toba chakyu inbe ngun zi na yu. Chakyu nang tandu ringlu jen da jangdo jen nyamze jen che ki kajo tayong che de lakze sarba da tunze sarba da jongnam sarba peju chakyuru gudi dongwa da zhunghwa yi pyujung sugyun ringne sadu rengxin ki jigyu da sadu rengxin ki kongbe la gudi dongwa. 툴레기 멍시 투림젠다 툴레 제다 대립젠기 추세 토르동와 제체데 링네 툴레기 퍼시사르바 대외 망와 추버치 그시 된유바리
1: 디글레 쿠네 비베네츠 사괴바라니 차라 랑게기 급탕부 카규 수리레 제 소진 토네 신도 제바라 신나 중국 파나스치 덴뷰가 콜규 제페 롱에시 랑게기 카규 대탄 게네 말라이 지천네 게진군 튼 추세 소레 규바타 파나스치 유린 내도 제페 누바 균체 메바라 체로 신규바시 소진 통고 주 제바 신나 랑게기 지미 고송타 추주 게린 면주도 규타 면주 게린 생캄 게린 크루요 대자체 초응아 시지젠키 카규 대타 게리 말라 조 유바타 지산에 예진군 튼 추제 도리 유바시 최소 계속 말라테 랑게키 나르웨 응은튼타 균튜 투페 최소 계속 말라 조규 배준 시신 유진 무루타 제주르 된테 갸르주 응으제 계속 제반테 중캄 직발의 땐해 무엇에 계속 집에 초소 라제 총규 체규로 림싱 원규로 치신규 미슈 다외 콜라르 교배 레겐 태규외 다와라 다와 시배 다외 콜라르 교배 균체 티샹 충어 젠타 대자 치신 류게 초과 제수 규규 맥빈도 체디 각제 라제 주사 카시 가두르 중해 다외 콜레 뉴욕진 체배 크루요호 주장내 튼디 제고 변화를 개린 댐부 체규바시 파르난기 레베 체리 협공수 계지토 토마라 사두 제페 너르구 중회 레주 투지타 레소 튠주롱아 체린수다타 뉴므지 제페 직제카지 파르난스지수 제주르 체휴바타 카규베 콜람토 추디에 꾸주 팅만 제베규 계지토게 통메 체게 망부 중규진 직지 니튜가 라제 사파르 자주 두바타 산니 망부 중휴 민가라 카규 수리트 미세 크루유탄 산베 람스르 심주 세규티 망주 민주 최군수 누르신 세규르 취십 최신규 我这 제발에 따나 디신 숨바다진 기니웨 추다 탈류다와 기베 더주도 주지 유바시 추다티 징미 크루유라 랜드 제바유 미 류캄케 균도라 심주 제바마세 파나스지기 튜윤 로지기 풀규기 지미 류캄 출난 곡송타 미수다웨 콜레 취십 체린키 균도 중유 지수 곡송라제라 Tujikdo raju chedi, jitu tuyun tikwe rinwe purgyu legan zhubwe kajubwe detang la gelin chepara mangshidin gyubashi.
0: Degale wune bebe nitsu, sagwebara chubibu wune shido chungwara singna, talu cundu rangyaki gigabki chudra zogdun chepara gudi gyobo dangyu. Daba tangbune gebe para, genyongsu chubi zogdun te mangyu goro tongjuru chokdongubki jumi sumdangde motuudu ce tobe tohne korgyu chagyu gyunkyon cheyu. 다바 당분에 예배파라 개용수 리카기 추비 남자 균치숨다 개도 라다라 제유 계급기 추비 레적 해진기 남자 야당 업주 이체 인배 스주한 바중 칭유 코우 추주기 알레 제유도 소바츠 튜딩 이배 레제 각주 조준라 경유룽아 구디 동신 유바다 민가라 레제 야제 계주 켜줄하 리줍신유 다바 당분에 예배파라 개용수 추비 레적 해진 카 니슈접게 사도 레고 주부대 Nanin lo shibaru lego tsukbe le zhe chengbu le ge sin yu. Zhiju gaksum ki chudu jenzhen zhulam sarbe le zhe ngun o kuidu changgar chokdun jebe nukyu sarbe jidi langur le yudu pagyu tsukyu xie.

0: Sotun Lady Kelegi, Midup Jinu la Ze Peju kept their tongue, Juja Sumde gay you. Sotun Lady Gundunga, Zesungi Chosu Kong Bechimbate, Kianaga Sole Benjogi, Munshi Dendu Chimbamase, Chitung la Gushu Chimbanen you. Dawa Yebara, Shigun Yangi Sole, Chitungi, Tongso, Zidu Jinta, Tu Tungbale, Gajajuki, the Changjung Jig Parade, Dawanga Dumara, Changne Ni Paju Jun Kyoto view.
1: 天南子孙之借吞在其中且就得其中有种叛逆作为归宿作为了教育第一个雷库那边为内区三个月半夜克城市区谈老师不年心到穷怀的行呢让业绩提到三百多年成绩变就是开工期那种新店民的所有切脚所当瓦谈天南也用成绩变就是老师组队五年组不谈毕业期末所拉在三边有切六只节朗连外谈娘们这头把的规矩动画
0: 토르블레지슈셉슈차츠르체바소츠규 덴병아 그디 탭유지 갸즈이 계급 돕진 조준라 펜제 사르바토비유 틀레기 춥시네 대바이나 니동니 슈젠알로로 갸즈이 사타르 틀레기 바다 로콩말에 갸즈 뒨드 청중 숨 파라바다 대난 갸즈이 레제 직체 수준 내리다 갸즈이 멘제다 경의 튠제 레리기 바다 로콩말에 카소소로 갸즈 주드 청중니다 갸즈 축드 청중 직파리유 Gyazui sujun leri ki tekyo nuiba gyundu dendu chinbe, padang ki gyazui tunji rindan tongbo nansungwe durze gyazi sumju suni simbata. Gyazui chusing sole ki jenzui nuiba ya gyunjian mebara chiru chinde padang lo kongma le gyazi nishu zengata chengjung jik pariyu. Gyegab gyazui chirin dine gyazui benjuru simju kanki zhulin shunba suri jeyi. Nidong nishu zengat loro gyazui to nyalaya chige nyaba mire chanyum yungbap zangma goro chisumda gyadong singyo bata te lo kongma le gyazi dunda chengjung si pariyu. Tsuju tunze koro chize gyundu nga mangdu chinde nidong nishu zengat loro tunze dun chisumdo gyagya chokju simbata mire re chanyum to tsuju tunze wangze dongge nishu zib dunda chengjung chok sinde chungmire byuli jigaragi yungkong tibay mangwa kodun tobyu. Nidong nishu zengat loro 개용기 갸즈이 유고를 내리기 바다 로콩물에 갸정아다 청중 굽하리요 바다 유고를 초생기 주바 로콩물에 갸진이슈 쨍아다 청중 숨파리요 지주유 니슈레 응은바라 니동이슈 쨍아로로 랑게기 존에 뜻십 체리 갸즈이 천십 직시 심주 사르비기 조주 균두응아 망도 침받다 갸즈이 직지에 수준다 초도 롱로 갸즈이 면제다 경의 툰제 내리지라 미비 사다 툰내라야 Tunle jengi majo, yunje mebara mangdu chinde, namang jengi majo da, maza duji ki digbu gyongyuru chubyu. Sunri jeyi, dezinbe logik nang, rangye ki gyazui cenze sadu ki chumze, yunje mebara tunba da, cuding cuishib celin da, gyazui nugyu sarba, chengzi rignu so, lakze dikjele ya, kongbe sarba chung yu jeju yu. Sunri jeyi, kola shibyu zhawwa juzhu jengi yengchun nambe cudo longlu ki chajuru changwe mala ki bedun nirju leze namza tangbu yinbe jiju gaksum niji dakjen shijik jengi jikjuru likrub chungwata rangye ki rangde shibsu chebe rangjung su langgi chuji nguze cude ngokdun kuegi sirim pardong surbi zishib dashib cheli mala te ho gyazu dingce mi chikdo nijil haqzamgi cuding sagongsu cudo ki cuda likrub chungwa gyazur tutada 초딩기 긴감 증류 응시다 비난 망외 비입 추십소 개주 개공기 AIB 침보 어지리 용자 체유배 단계기 개주 천재사 되기 편류 균제 매버라 치루 친 유지주유
1: 생계팅게 콘세 선조르냐 주슈켄 렌치원들라 담바산 함히 레생겐 군난켄 미마 예블라시

0: 워거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제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워 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 뜻천이나 워캬니 데 모기도 저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다 든지 인도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 송양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

0: Bejong Longti Nintin Likong, Kamgil H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kong, Kamgil Hopti Litin.
2: Jachiwi Sengke Namba, Ngano Bejong Longti Nintin Likong, Kamgil Hopti Litin, Santa Chichi Litin, Gagin Lozani Mayin. Tene ta lontun koma gano la, ta nganzo oden je nai ma hibi kasi la, ane ta njedrak, tene tuhen ju yosu ju korte, ta ngen je njeje, kenpo nan je, ane suzo ge yon gano la, ane ta di kor la, nama naso ji son yo bari, ten dir ta di gano la nganzo, zo zo de so tsoma de, ane shio ji de tse duen ni, gong rabo ji jing ni, ane ma tachas, hi yabu ten je re, tene ta tering ka nganzo ka, ta chiji ka rinpa de kanyi se ba yin la, ta ödeng ke nani yo ba ge nani ta ning ba nga zu ta nani sma xie zha ge de ni che ji den ji yo su ji ko de ani ma do de ji xie ji ge ren ba den ji ta de ni ta xie zha ge den ji yo su de xie ba la ta xie ta ge nga zu shong de gong ma de su gong de xie yo de nani sma xie zha xian de ta ge la su ba ge che nga yo ro ba de ni ji che nga de gang le ye bi ye de ge Ani shawa kanshi shibi ki ta shiba zote tenpa shibi ki chani Ani kola shibi jas Yana shiba poi jas ni Tani tenriji nganso tagu yoshi Ta tenriji indi la Ta nganso pshita kala pe kanchen pa ge Kesha ge yuwa ge nanda la Ani shawa kanshi shibi ki Shiba po senanja Yana shiba de tenpa la Ta ngiparta Ani ki la so pa ge shita ge chen nga po de Yagi bi ki chiba yo ga me seba yina Tate chaba yo ma reis, chaba yo ma reis. Jinsai kandri reis na, pe na nganzo tiji ge ta kisha ge nona, tsomba jana de songs, xia nankaran pirz, shuwa kong de nzilz, chiga pang de nyelz, la soba ge tsuenbi, xieba po ge xiawa kanki dribar tenbi ge kisha ge yoa ge nanda, ane ki la soba ge xieja ge che kanyang, yer me pa tenze ge, penze mambu ji nganzo, ane tong de yo ba tenze. Tenze yindi la, ane, Sheba po kanshi ki shaa sheba ten go na ta ngipar to ki la soba ki tini che te yagi pe ki ta chapa ta me se ki ya ki nenga rabo ta tenri jili thupa res. Nenga rabo ta tenri jili thupa res. Ta o na ndo ki nen rabo ta kanri jili thu yo pa res na. Kondo nga so ki yabi ki peje ki no la pe na tsomba jana da shin tabi, shaa nangka par tabi. Ta nenri ki kasi la sheba po te so la ani sheta ki che maja wa ki nenga ta kanri jili thu de pa res ba yin na. Tan dhe xeba xeba la thoma, ane nganzo xatsi ki kor ge maangi ki xija, jikde nganzo ngibar to ane xigi ba jirsi. Tata kaare isa ba yina, nganzo xatsi ki yuwa ga nona, xaji ta tebi ki xatsi isa ya, jida xaji ta mdebi ki xatsi isa ya, ndende ki yawa nama jinje ki yoshi. Ten yin dila, gonga nganzo xeba po kaangi ki xawa xeba ten ba la xeta ki che mja wa ten, zayi chani xaji ta teba da xaji ta mdebi ki xatsi isa ya, ndi ki chibar ta, rea chenpo yode ba tende jirisi. Njaa chenpo yedda pa tenri jiris. Tenri yindi la ngay la ngang soka ta di korni chungze chi maa sabon rabo ji zo geba yenza ta di korni chi xeji. Ta shatanga rangri ge peche dati bi yungu nangda shatsik se na mandu yana litsik de la naba nying rabo ji xego yosh. Ta kaare se ba yina gondi xebi ki shaji ta tebi ki shatsik ta shaji ta mdebi ki shatsik isi. Yana sheba po yina ngisi njebi ki litsi ta sheba po yina ngisi mandrawi ki litsi isi. Tenri yawa naba nying xego yosh. Ta tenri nying sheba ge nang tangpo te sheba po tang tene shawi yel chungi bos, yana kaji ke tela teka li chungi bos ayo yor. Ndo na sheba po da, shaji ke shawi yel chungi bo tenyi da, ane thade to arano soso yopi ke, tenze ke shaji ke risi cheba teso la, ane nganso dati ke yungu nono ta tela shaji ta tebi ke shaji isa ni, tenze ke tanyi dago yor. Sheba po da, ane li chungi bo, nida thade di yopa. Per na, lo zang ki yege nzhi, Ta nandri ji lan chun pa yin na, lo zang ki yi gen zhe xiba tabi lan chun pa yin na. Ta kisha ki yuwaan di ki nang la, ani yi gen zhe xibi ki shawa ti shenke ji sheba wada siri yi se na, lo zang xibi mo di yin pa. Ani zhe jiam, ya na zhe jia di gang ri yi se pa yin na, o te chiri se na ta yi ge di yin pa. O sheba po lo zang ki zhe ji ki shawa, ya na zhe ji ki li jingi bo di gang ri se na yi ge di rawa. Di yin di se na, di ka ji yi ge di la, ani li jingi bo se kiyo se. Yung kashi ge nola tila teka di chir zina, ani xabi yil yang se giyo re. Di yin zina, zhe jia ge li jingi bo di yi ge re isi. Tenze yin ba yin zang, ani di go nola,
3: Drinking shepherd for the Lozanta, Church Yijing Yipoti, Yigin Yindizamba, and the Lozanta Yigin Yindo, Kaka Sosot, Tadit, Yoba. Then the Yabayanza, Nikajin, Jerky Big Shatite, and Shadi Tati Big Shatit is Shadi Tati Big Shatin Yinzigur. But that's Kisha the answer, Digabayana, Lozanki Yigitimus and take out the Lozanga G's and Tendit Dujia Yoba. Then the Dugasala, Anni, Jerky Yigate. 아니 치즈고 노나 그 디바이자 니스 테요 말이 메바 말이 로상 디히비 가서라 저지 이게 여바데 그 대나 연나야 아니 계샤 그 좋아 그런 그 치즈고이나 아니 저지 예정이 보든 테요 말이 테요 말이데 왠자 저지 그 이게 때 로상 많이 받데 자세잖아 보차디요 로상 말어 그 니스 마테나야 로상 로스 그 저지 이게 여바데 희마기 바시 어 대지 되네요 나서 그 로상 집이 셰바보데 파 되니 아니 이게 디스니 계속 들으지 집이 가서라 이게 디키비 가서라 정케 셰파포 로상데 계속 그 치즈는 넣는 거 디니 태요 말이 태 매나야 왜자 디 가서라 이게 늦지 그 이게 정케 그 셰파포 로상 이난자 요만 자시 이나라 간다게 이게 로스 그 셰파포 지여바데 희마기 바스 된자 인디라 어 치즈 로고 넣나 셰파포 이나야나 야나 샤위 여진이 보이나라 대니도 니스 때나야나 휴스 때나야나 간다르짱 셰파보단 리징이보 대니도 타데도 요바 소소스 요바 다 된다지 인디로 어다 디가스라 처리잖아다 아 샤치테 샤지 타데비기 샤치리 어 디리스지비기 샤지 샤지 샤치 토마데 샤지 타데비 샤지잖아라 야나 셰보보기는 이즈데비기 리시이제니 타니도 따기요 다 된다지 인디로 빼나가서 히 세안자도 어 쥐 세안자도 어 줌 세안자 아 따 세안자 아 둥 아니 느 아 로 페라수바 덴제게 다 샤지데서 참아데라 샤지 다 대비 샤지 이제 그 변나 히 세비디스를 헹헹 셰파보 짜히다비지나 히자데 계장이 봐 쥐지비 가서라 쥐헹 셰파보데 머다 쥐지그 아 샤비 예중이 보데 힌다비지 줌히비 가서라 줌케 셰파보데 아 변나 짜히다비지나 줌자테 아니 타바다 야나 줌지데 니그다 둥히비 가서라 둥케데 응가와다비지나 둥지테 짜다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Jogi pare. Pena nganzo kongi peji kono la lozang ki yige jis. Yana lozang ki jis. Nde tabarin tsuepa yina. Kate lozang se ya shepa po te la. Sheta ka chi ki te majan na. Lozang yige jis. Yana lozang jis. Hiba tabi chano. Te kasi la. Ani drinken ke shepa po te lozang yinpa te. Tsawa nini sabo ti ten tepa mare. Te mtupa sabo te mtupa mazi. Tana chiri zina. Ani bena lozang ji hibi kasi la. Nrenke shepa po te lozang. Yinpa te ngansu mugo wa mazi. Tana chiri zina. Lozang ji hibi kasi. Drji wa te lozang yinpa ta. Mu yin hiki lozang te chi. Rumu ji di bi zonra. Drja te. Drja se na mundu. Drji se na mundu. Shaui yi jingi po te lozang yinpa ta. Tende chi. Golo dun ro yi nyan katun jingu yores. Tende yi dhala ta ndeyi risi ki pati soso ma la. Ani shetak chiti ki pati. Yagi pari. O chahi chi hin che ta. Ngarvi cha dung ta. O tene lozang ki yige ji ta. O chahi chi kesha he ta. O tene tenzhi chi. O tene takpa zung ta. O tene yinghen chi yige luk ta. O ndanghen chi nda pen ta. O ta deyi risi ki pati soma la nga zo shetak chiti ta. Yagi pari es. Ta chiri zina shaji ta debar.
4: Dada Chijia Simpati na Bejong Nungchen Nyingchen Likong Kamki Sumta Lopchi Lechen Shri Xiaola Muntiu Ngancui Lechen Sinja Gatsi Hyo
3: Tanyang Shepa Po Dan Li Ji Ngibu Se Namundu Xiawe Ye Ju Ngibu Tenyindu Tade To Ko Soso To Mnang Wa Gerik Shasi Ji Yo Pari Tade To Soso To Mnang Wa Gerik Shasi Ta Ko Jik Da Bu Che Pa 셰파보다 리징 이번인데 카카소도 얘기 매바 따브르크 된적이 샤스리지요. 대답하고 리스집이 샤스 때서라 아니 샤지 타 매비게 샤스 야나 셰보보기는 이서 만나와게 샤스 이세니 타니 된레지 따브르 나 되게 용대서. 다 대랑한 저 빼지진 요바이나 로상 하사른 로다 로상 하사른 로 히바다브는 쳔나 샤데 가르 이세바이나 로세야티 로세야티 원다 계장은 되고 노나 로위 샤와 신켄 그 시바보데 쓰리 이세바이나 아네 로상데 차디요 딘딘 롱케난 로아보네 로상에 바 로아보 로상 되게 샤와 강시바레잖아 로위 샤와 시바 거의 다 들리지 않아요 다 뒤가서 나 원아 고도로 배나 로상기 이게 뒤집이 가서 저지그 이게 있으니 로상은 로스기 인자 여러 와 원아 로상 하산 로히비 가서는 롱케 로상 진도데 원아 로샤 안 로지데 가리 있으니 니지 속에 봐 이나 오야 다 뒤가서는 로샤 세나 만두 로지와데 로상 코라 마도 예지 로스기 인자 여 말이 롱케 로상 코라데 로지 안 로샤데 로상 코라 로기 봐 디인들 디가서를 치르잖아. 시바보단 리징이보니도 타디데 소소도 만나와시. 된대에 봐 연자 아니 치르잖아. 디 리스크비가 다 샤식데 소라 샤지 타 마데비기 샤지 세겨. 다음에 이제 덕가서는 아주 로라 도바 간디지 차게 여래잖아. 로잔 하잔 로키비가서는 로지스나 모두 야나 로샤데 하사 마르레스. 데 하사 에이나서는 도바 진짜 그래. 데 왠자다 대응어만을 치르잖아. 디까지 하사세야 돼. 로지안 로샤 마레. 원아 하사데 간레스나 시바보 짜히데 로사게 일 야는 로사는 니자시 너 로이 연바 마세 로자 마레스 데인디로 니까지 로이 샤와타 롱케 로상 인조 바르텔라 아니 길라 소바가타 셰자게테 가야 이제 메바레 마제 나야 아니 니까지 롱케 게 셰바포테 로상 연바타 치크토니 사포치 고토고요레 단 데고 바 징제니 다페나 로상 마르테 냐르타 로상 탕라 죽다 로상 나라 총다 로상 캄바르 늘다 로상 데라 데다 이제서 총알 셰바보 로상 데라 아니 셰자가 찌기데 자와 니니 야요 말이 마제나야 타라 중케도 로상 예바다 나라 총케 셰바보데 로상 예바다 콤바나는 정케 셰바보 로상 예바다 데란 동케 셰바보야 로상 예바데 하장 카세부군 고트게 요리스 된대인들 다 네 리스치 바데 솔랑아 속 셰자가 찌 아니 야가 말이스 마제나야 아니 샤와데 셴케 셰바보데 예바데 된대게 요리스 그 다 얘야 다루 리치 가려요리서 바이나 샤와티지 셰바포 언더리스니 셰바포는 니스 닌저지 메바 던데 그치래지나 양 샤치 그리지요리 오 셰바포는 니스 닌저데 메바 단 데타벌 쳔바이나 고 샤위 여지 니포 코랑 그티니 니포 샤위 여지 니포 랑 그티니 샤와데 코랑 랑기 슈와다 아라게지 슈와다 아라용기 슈와다 던데 그다 샤치 그리지요리스 계속 그 리스치 비 샤치 대도 초마 양 아니 샤지 타 대비 샤지 대 샤지 타 메데비 샤지 전에 예와 나바 니 셰와가 나니 슈마 샤지 타 메데비기 샤지세야 디 코스 더기 바 베르나 안소고 니마 샤르다 아 메토 예다 사기 르뇰 차르바스 룽 육스 멤버스 오단 데다브 그리데도 소마라이나 베다 니마 샤르키비 가슬라 오 니마 샤위기 셰바포디 스레스 메도 예기 비카살라 예브르셴케지 셰바포디 스레 사기기 비카살라 기브르셴케지 셰바포 스레스니 너레스니 가노 니스 닌자지 오마레 디미티스나 니마 샤르히 비카라 샤지 체케라 니마 메도 예기 비카살라 예지 강게 메도 예 사기기 비카살라 비지 사기바 르니르히 비카살라 니르 르니르와 차르파기 비카살라 바지 차르파바 노유기 비카살라 유지데 노유바 멤버히 비카살라 멤버지데 메이바 디들 니까지 니마다 메토다 살아서 버대서 소마데 샤위 예지 니보나 보차디 디 샤라데도 소마데 샤위 예지 니보 크랑기 디나 랑디니 낭기 슈와다 버샤 바차디 마토는 늘라 쳐르잖아 아니 샤위 예지 니보로 로스레 셰바본들이 이제 니 이승이 무지 메빅 존나 버 데는 메바에서 셰바보데 리니데 나서 다 타디디 가르 메바레 디들 샤지 타메데비기 샤지 그모나 야게 버 다 딘데이들 단 디가서라 샤르단 예단 기단 녀단 바단 육 말라서 봐. 샤와 대수 소말라. 아니 긴네들 치르잖아. 다 그 셰다가 치. 다 이제 매바래. 배차게는 니마 혀를 기받다. 니마 이 혀를 살린다. 메도 예 기비가서는 메도 기 예 살린다. 사 기 기비가서는 사 이 기. 르 이 녀를 차르지 배. 룽 기 육. 메인 버스니. 오. 되니 니마다 메도 라서 봐. 대수 소말라. 아니 안주 셰다가 치대. 아니 마자와래. 이제 치르잖아. 내 답을 치르잖아. 안주 샤지 다 메리비기 샤지 그리스도 봐. 다 대답하기 샤지 대수 샤와 대소 때 말라 아니 셰바보 때라 아니 셰바보도 셰바 대소로 다 셰작치디 아가서 야그 메바레 야그 메바레 굉장히 힘드는 가서 다 건드히여로 와 대인들 셰바보 아 셰바 강야로와 기기 샤와 셰바 때게 나 니퍼트 아니 셰바보 때라 치리 셰작치 기라서 봤더니 야 비바 야기 비기 쳐봤다 봤더니 지금 가서 싸우니 산노톤지 메바레즈 그 시당가 던지지 되면 됐다. 미사게 야 배제 가시지 여리스. 미사게 배제 처리서 되려 양 고 샤제 타 머디 비 샤지 예데나 양. 아 양 콜 처리서 되려 창자는 되니 셰다게 티 여러왔던데. 아 벤치 뉴뉴지 가시 여바래. 다때 쪼데 가르서 되려 닌주 아 2차 님바세나 모두 아 배사 님바 가시 그놈 탱겨래. 되들 다 시중 가서 미스를 이게 더 라는 그놈. 아니 샤지 타 머디 비 그 샤지 되서 중요해. 아 아니 셰바보 당 셰바 강이나인다 아니 샤지 셰다가 체데 셰다가는 먼저 왔다 아 아니 샤지 다 대비게 샤지 그랬는데 아니 셰바보도 셰바 됐어라 아니 그 셰다가 체 요르기바 대금 가서 돈에데 니버트 아니 야보지 셰키기 비거든 로버트 니지 차리레스 다때 처리세들 녜라 가서 그 셰다가 체데 저 대주 요서는 녜서 마셰비 녜라 셰다가 체데 간지지리 요르모죠 어디 거라다 사키 샤지 도지 내가 로버 찬도 요 대진
5: Tienju Tsema Mandei Tienzinda Lebun Tsemi Xiaoju Jijinda Chiji Tsema Jibie Longtinda Singin Tsema Nala Gatun Xia
6: Chiji Lasang Wumi Chita Li Tsunja Li Xie Zhongzi Chiaju Jin Daji Kibi Yunglo Bietanda Xunja Singi Bungwi Xi Sungbu
3: Tene xio jita ta nipa tu chiri sene ta ngi shi le ngang su ke xie zha ke chi nga bu te ten kan zha ki ten pa la yo bi chil sa na ma ru o ngang su yong zha le chiri sene ta xie zha ke chi ke ten ju yo su le se ta ni kwa ni xie jio ta xie zang ka le xie zha ke chi ke ten ju yo su ju ko la ani ta ngay ji ngang su da zhi ji kipa te su yin na yin da xi ji ngang su ta pe ji da zhi me yu kipa su su ngang zi bi ki yung ngang la ta xie zha ji ka tu la

0: 대세기 잼비 론틴득 참대가 저 나나 야진 대인들 다 론틴득도 놓는이나 조대 치르잖아다 시작이 된주 요소를 개발라 땅 년으로 좀 바꾸 놓나 아니 고 샤지들 샤지 다 대비 샤지들 샤지 다 대비 샤지지는 야 나바 니 신이 시작은 가서 다 패키지 이통아도 찌르고 계속 요아가 나나 아니 시작이 저 조대 치르는 샤지 다 대비 그 리스키 비 샤지 대소지 세바보 어 다 대라 아니 야기 봐 아티 가서 지시여리 아니 니 강시여리 지나다 시작이 된지 저수 해봐라 양년에 치르지나다 시바보다 시바다 아니 시바조다 시바 파바스야 타니 대소 죽고는 양 가서 민즈 사보지 시고군도 대인들이 다 대소 죽고는 가서 막 사긴 너 뒤지시 어 시가 맞든지 지지 대인들 다 드링크 아니 손튼디 참대 내는 이야기 아니 너도 지마고는 아니 가서 멘트도 아니 시작이 다 된지 저수 니 대랑 가서 고탄니 아니 휴지대인 참아다시들
1: 林清的宗旨党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자제 시타르웨 년켄제 조보나바 다다 체치 년기 만드는 베종 롱틴 년틴리 콩 콩케 롱틴제 소리 로그 제송히 빌레센터레 레센티 농도 베치 점종 작긴 데미 년아 동북 좀 메담 키비레히 망트르니소 농된 표송 소포 트레디시에 동시미니비 넘바츠 레센터 잡쇼르 동 도커 농주로 와히

롱코라 논다 연이 폐부체 개칸 논이 기니 처마여 기니 치휴 검은 농수니 머버도서 니간 짠나 돌 돈나 지바라 우버 코야라 돌아 못동 간지 손쳐자 지팅 야로 지퍼 로종라 창산더니 짱데 잡아른제 생각나 봐줘 바창더라 리기게 진지 마태는 아 졸린 진신으로

안통주 내 마보 전에 소재 년가 세문라와 대체적 인요 대리장 지수종화 힘나 나지지 도지다 안다와라 레친라 샤가라바 이겐제 고롱슝데 제잔돈나 대잔제 통니 조종조 인요 제니 냐지 사지가와데레 존도아 냐지 상켄데야 잔코르 니겐예 상켄츠 냐지 마상켄다 돈나 차도랑 이겐제 제네지 희위년가 자자 쫑아 체정조와다 뇽란제 제네 왕기 희위년가 자자 쫓은 체정조와리 메비 제네 왕기 희위년가 제체송데 자자 기치행아 체정조와리 고네 자치 조오 도체 롱톤 만바데제 실로년도니 자손로 자시야 게다 체위 뒤데 소추지비엔 리유 신주 신데제 종이빈네 아리로 예전에 돈치 돈고 바르지 담마당 겐군 저지당 도미 죽자 죽지래 그이 자동라 얘기 시바죠 텐진 저저 무즈제 콘도시비 뉘체제 뉘체 돈버제 자자 이게지 당 차군니 네 자장가 중아주 당 차니 레고스가 당차 초지 체링게 진비 정가가지 중토위 추세라 레바당 라퍼도 뉘체 콘던제 뉘체 자장가 중아순 당 차드 라 레가 뉘체 토휴스 레지요 바 히도 숭아레 제가 남죠 콘던제 바디엔 세스 자당 리지 저지 제다 통도 동이 요비 거데레

신 라카르마 조 사세미 아타마 송 사세미 바무타 바 말로미 들리포 보 빨레이 따포시 리고 만족레이 나이네 아타하모리 야 나 샤치 보바 모 아타가나 레케사카 테마도미 타라카르톤 레뷰라가 판토야보 두 가가니 아타하

엠보라 다락 제바부도 이제 마레스 또 예견도 다다로 딸이 나서 봐 대소라 아니 시바포 파바스네 시바포스네 다락 치디 저기 봐 이나 아 아니 지르잖아 안데지 아 되니 융대소고노 뱀보라 다다 문주바 해봐대도 나가나 보지 참말레스 어 대인들 시보 조팔지 시바다라 다다가 파포랑 조팔데스 다 근데 시기도 아니 시바포라 조팔지 야 시바나 아니 다다가 다다나야 다다가 파포라야 아니 다다 조다 다다 파바스니 문제긴데 된지 지르잖아 키는 정기 투레스니 다 너나 지르잖아 고리 공부하다 지르잖아 다 뱀보 그 지지 시바데 솔라 아니 시바포 그 타니시나 문제스니 공소도네 요리스 어야 배차게는 가서 다시지 딸이 신제다 개개지 녀기 얘기지 히바티 가슬라 녀거다 딸이 나서 왔대서 가서 용해다 행노는 셰파보 파바세네 단이 또 그래대 왜자다 녀기 처럼에서 그러는 거 보시 잡아야나 대소라 처럼에 셰파세야 마도 셰파보 파바세네 내가 셰파보 히비기 단이 되잖아 지금은 누스 나대지 용대서 그거 봐도 간도는 누스네 아 그래 내려서 근데 키파 소소 그 근데 아라나 소소고 다 따와텔라 고 자존지 진생다 콩다 롱라서바 니제네 고 메메스바다 그래 근데 인들 언든지난 데문지세 고 칸센데 수보신의 수지 제기나 미니바리스 근데 제데메다 이나야 아, 다 가르스 그러고다 카톨 로롱 소소고 아니 로라 강테바디 히제나 아니 디지선다니 아니 파 히게나 아 무초비 무초바 대자지 아니 메디비존라고지 다 덴딩이들은 니 가슬라다 시당고 롱고 마 산천다보지 야바이나 시당가라 시비다 시비 가슬라 시바스야테 샤마이마시 시다라 시비다 시비가지 시바스야테 샤마리 시바스는 샤와지고 그래 디미들 시바 시비 가슬라 샤마이마시 워낙 뜻치르잖아 샤와다 드리비 그 민장지지 시바스야 배짱은 직바스야테다 직바스야 시바스야테 시바스야테 어 대기관은 뭐 동화세야 돼 너는 동화 동화세야 돼도 동화세야 돼도 자와다 자와세야 돼어 딩디절고 샤지 대단 제비 그 민장 나버지 샤디 그리 딩디들은 다 시비자 시비까지 시바다 광고 그러잖아 되게 대대 샤와 강기 시비 그 샤와 강기 좀바 샤와 강기 시비다 신신 좀 그런 게 못되나 아니 시바세는 단위도 따기 바네 빼나 취신 크르 근데 죄비가슬라 아니 크르세야 되 샤와르 딩네 크비 샤와 때 시기 시바라지네 쳇득이 시바라 딩네 쳇득이 시바스 메이 끼자 히기비가슬라 히비 샤와 때 시기 시바라지네 메이 시바라 딩네 못들 시바스 다 대답에 샤와 강히 시비 그 공이 못들라 대템이 그다 아니 기 지지 라서 바가 아니 쳇데서 나도 시비 시비 다슨 그 제거와 딩네 다 대답에 그다 시바 될라 샤와 강히 아니 신경이 좀 넣어봤대라 신경이 좀 넣어봤대라 시바세다 시바텔라 난식이 아시오나 아니 시바 조당 시바 파바세니 너도 예완나봐 니시는 느껴 시바 조다 시바 파바세니 다 시바 조당 파바세야 돼 자위 차니 강래세들을 깨자고 요아 찍은 망라 아니 샤와 신경 조당 샤와 신경 아니 파바 그린이라 보지 텐디비 가슬라 아니 조바게 제바 시작을 걸어와 빼르나 아니 신경이 딸이 신지 히비 가슬라 신지비기 샤와 신경제 딸이 신경제 희비 가서 신경제 샤와데 조 신경이 쓰러지네 아니 신경제 가자되지 신경제 아니 신경이 신경제 샤와시비 채나 양코그 라자 강배시 동요 바래 있으나 라자 딸이 배시 동요 바래 아니 얘가 그런 거 얘라게 차니 라바 배시 동요로 와 뒤에 또 얘라 라바다 라자 딸이 라서 봐 대소 때 그 샤 신경제 샤시요리 시요리 때문에 신경제 샤와신 그 조대 말해 다 된제지 가서 라 아니 신경이 답을 때라 시바 조 아니 락바당 제제 그 딸에 나서 봐 대소라 아니 먼저 셰바 파바세니 쪼빠 그 셰바도 쪼대 깨자기 좋아 지기 너나 난 근데 그 치르잖아 셰바 니사 니인시 나서 봐 텐디비 가서라 아니 샤와 쪼 등게 되라 아니 셰바 쪼당 샤와 파바 등게 되소라 아니 셰바 파바세니 오다 근데 그 단이 따게 받는 게 인사레스 오다 대쟁겨 대쟁겨 대인들 인케지 니그 이긴지 셰바 따버는 소만 지바 지종래 아 인케테 셰바보 셰바 쪼다 아니 녀그리 치르잖아 아니 셰바 파바다 보잖아 어 셰바 쪼페기 쳐바다 되네 이 와다 된지 시들 때니 얘 앞에 나다 아 맞어 센딩 거는 던져 그리스 쳐바라 루키 짜자 슈윈 니크 라소바 가서나 루다 쇼아테 디카서 샤와신 게 쪼리 닌도 대서 소마나다 셰바 쪼세요 어 셰바 쪼스 어 단이 얘 나다 대서 셰바 뽀세는 가서 단이 들 당도와 다 대마이 바게 빼나 센데 마에 기지리 거는 쳐비 귀방스 룽기 호브 체르스는 생기 된데 똑스는 날도지 냐스는 라소바 텐데지 가슬라 차르바다 룽다 센 라소바 데조 초마테 센데지 가자 말와 용게 라바데 차바다 룽데조 초마 세메 뱀보레 데로와 제데메자 디 가슬라 차비 기바

0: 생기 때는 아주 강사 저는 인지는 되게 열 때문에 이제 생코로 강사 말. 단 데이가서는 생기 된데 또 희비까지 다 생대 다 셰바 조다 파바 강 창 야서 봐이나. 단 데이가서라 생기 된데 또 희비까서라 니슬 동해 때 생 많이 봐 가서 쳤다가 가서 강사지 열 때문에 됐다. 치코로지 니는 태요 말이. 이제 휴로 거 되어라. 빼잖아. 자기지 생기 또 없잖아. 개긴지 생기 시잖아. 근데 열어와. 디 디인바 연자 니까지 생기 받대. 시당가는 가서 놓 셰바보 좁아 니가 놓는 야나. 너 처리세는 아니 셰바 파박 콘스 야는 지금도 진짜 처리잖아. 너 휴로 처리잖아. 아니 셰바 좋지 여바래. 셰바 좋지 여바래. 대단 공도 희비 룽기 효부체다. 차비 기방세야 되는 작은만 두. 차비 기방 희비 가서라 차발이 로스 니휴 강기차니야. 방행 샤신기 서지 메바래. 딘도 조세나 아 코로나 단 데르 나루스 파 린제니 안달아 파 린제니 아니 셰파포 셰파 조탄 셰파 파바세니 데르 토네 단 가서 니존 데르 토네 니존지나 아니 돈스키 사모나바지 요사레 예팅인도 아니 다 데리 디세기 쳔비 손틴 데그 참데 가서 나나 야지 딘데르 단 손틴 니고 노나이나 조데 치르잖아 다 시작 된주 요스르 케발라 단 녀로 고좀 바고 노나 아니 고 샤지들 샤지 다 대비 샤지들 샤지 다 대비 샤지지는 야마 나바 니 신이 샤당은 가서 다 패키지 이 통화도 찌르게 깨자고 좋아가 나나 아니 시작 때도 저도 저런 샤지 다 대비 그 리스키 비 샤지 대소지 셰바보 어 다 대라 아니 야기 봐 하게 가서 지시 요리 아니 니 강히 요리 지나 다 시작 된지 저도 해 봐라 양면에 치르 지나 다 셰바보다 셰바다 아니 셰바 조다 셰바 파바스야 타니 대소 죽고는 양 가서 민즈 사보지 시고군도 대인들 다 대소 죽고는 가서 마사긴 노디지시 어시가 받든지 지지 대인들 다 드링크 아니 혼튼디 참데 나나니 가지 아니 혼데 지마고는 아니 가서 멘테드 아니 시라지 다 된지 줘서 니
1: Telangar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노노 무이 드린체도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 요상게
2: 오레레레 롱친 카바 송야레진

0: 야 조부 당에 게 말하는 살로 조스리 소리 아트레메 그 태당부 토르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제제제 타코 드리 나 진다야는 거고 사마히 뭐마 산조 근데디 치사 안 거고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고친 이 뜯어
0: 보모 때 루샤자 쪼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 진짜 힘버럽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기계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있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지가
0: 저기 뭐 소롱지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대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ingro Tasa Yari, Jiri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 the Lotomago. The Kimason credit is among the new San Tulma.
3: Jirin, Tola is a
1: Tola the church, but I think what's a low true jilting Tomo Donald.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mar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on Boricoya. Rated this summer and sat to Zuchel, sir. This and our limited summer tolerated to Tola in your Carutulamale.
3: 这这这，他搞做起的这个，啥子总不得人的了，他出来也去。